0: 係咯係咯，你都未曾同我黐句事喎、啊。
1: 真係唔制啊！睇下你啊！
0: 乜點解？乜嫌我個嘴巴都大過頭啊？
1: 唔係，睇下你對大虎牙咯，爆咗開嚟，人哋想同你親吻啫。哎呀，做乜要俾？